0: us on IG, Facebook, and TikTok. Just search Froggy On Air.
1: 청이야, 좋아하는 랜덤 게임, 랜덤.